0: Wow. So you originally performed under the name Glue. Then you rebranded as Pluha. So what side of the band did you want this new name to represent?
1: 과거 Glue라는 팀명으로 활동을 하시다가 Pluha로 팀명을 정비하셨잖아요. 이 이름을 통해서 우리 밴드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싶으셨는지 궁금해요.
2: 제가 할까요?
0: 해주시죠.
2: 일단 네. 글루라는 밴드는 저희가 초창기에 활동을 했던 팀명이었고 이제 열심히 또 활동을 하다 보니 또 회사를 이렇게 만나게 되었는데 이제 회사와의 계약을 하고 이제 팀명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함께 나눴어요. 그래서 하다가 이제 블루아라는 이름을 하게 되었는데
0: So in the beginning they worked as Glue, but they made a really good company and they were going through a meeting thinking about what name to use later on and one of the ideas was Pluha.
2: 네, 근데 이제 저희가 블루아라는 뜻은 청춘으로 이제 될 화자를 써서 청춘으로 되겠다. 저희가 청춘화시키겠다. 이런 포부를 가지고 만든 팀명입니다.
0: 너무 멋진 의미인데요. 그 색깔을 저를 떠올리긴 했는데 청춘의 네, 색깔 같기도 하고
2: 그렇습니다.
0: 의미도 청춘이고. Alright, so Pluha actually means to become youth. 돼, you know, to become is what it means in Korean. And that means they want to become the youth. What a meaning, right? Alright, well, we have another question actually from SYZZXN. What first inspired you to start making music? 컬처크런치 계정으로 SYZZXN님께서 음악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한 분씩 말씀해 주시겠어요?
3: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네. 친구가 이제 제가 있는 걸 보고 네. 같이 밴드 해보자고 베이스 한번 쳐볼래? 해가지고 치게 됐다가
0: So in the beginning, Kwang-ho was in middle school, third grade. One of his friends saw him and said, Let's start a band. Why don't you start playing the bass guitar?
3: 그래서 이제 원래 기타 치기로 했던 친구가 부모님의 반대로 못하게 됐고 네. 그래서 제가 기타를 하게 됐습니다.
0: Oh, okay. It
3: 그 뒤로
0: 네, 말씀하세요.
3: 그 뒤로 이제 쭉 기타 치고 있죠.
0: Okay. It sounds like destiny, 운명처럼 뭔가 들리는데. So, Kwang-ho, he was going to play the bass guitar, but the other friend who was playing the guitar, his parents didn't want him to play it anymore. So that's how he became the guitarist of the band. What a fate, right? All right. What about you, Hyo-chan?
4: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되게 오래 다녔었는데 네. 교회에 드럼 치시는 분이 네. 팔다리도 귀시고 몸도 좋으시고 너무 멋있게 치셔가지고 저도 드럼을 꼭 한번 쳐봐야겠다.
0: 네.
4: 그래서 그렇게 드럼으로 음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0: 그렇구나. So Hyo-chan, he went to church for a long time since he was young. And in the church, there was a band drummer who looked really cool. He was big, he was really powerful. And that's how he was inspired to become a drummer himself. And last but not least, 은재?
2: 저는... 초등학교 때 축구부를 했었었는데
0: 네.
2: 이제 그때 이제 대회를 나가려면 여기저기 원정을 다녀요. 근데 그럴 때 버스 안에서 이제 친누나가 노래를 막 넣어주셨어가지고 MP3에 그때 이제 음악을 처음 좀 접했고 그때 이제
0: So first of all, he was actually in the football team when he was in elementary school. And training as a team member, he had to go far places to play and train. And his older sister put in some music inside the MP3. And he listened to a lot of music since then.
2: 이제 그때 이제 제일 좋아했던 곡이 이제 네. FT 아일랜드 선배님의 사랑하리라는 곡을 이렇게 듣게 되면서 네. 밴드의 꿈을 조금 키워보고 싶다 하면서 이제 음악을 좀 점차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0: Okay. And one of the favorite songs that he listened to during those times was FT Island's 사랑하리 or Lovesick. And that's how he became close to music and started doing music himself moving forward. Very interesting. All different stories. Now, if I Go Back is still loved by many listeners until today, and you're still very, very young, all of you. So where did this kind of nostalgic emotion come from, I wonder?
1: 돌아간다면은 지금도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 한창 청춘이신데 세 분 다 이런 감성이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해요.
2: 이 곡은 우리 또 광호가 썼기 때문에 한번 어떤 마음으로 썼는지 한번 알려주세요.
0: 네, 어떤 마음이셨나요? What were you thinking?
3: 가슴 아픈 사랑을 했었는데 네. 또 이제 상상도 있고 아 이랬으면 더 슬펐을 것 같다 상상 더 해가지고
0: 역시 경험에서 나오는
3: 경험과 이제 상상
0: 상상과 Alright. Well, 광호 wrote this song actually, and he said he had a personal experience of a very heartbreaking love, as well as some imagination added on top of that, to create this beautiful and beloved music. Alright. Well, moving on then. If you could actually go back, then you guys, is there anything you'd like to change about this song, or is it already perfect as it is?
1: 혹시 다시 돌아간다면 이 노래 돌아간다면에서 수정하고 싶은 부분이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완벽하다?
4: 곡이 너무 좋고 또 완벽하기도 하지만 네. 저희가 항상 서로 피드백이 또 많은 편이라 그 조금 더 톤을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 조금 더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 이런 자잘한 피드백이 저희는 많은 편이라서 그래서 항상 전곡에 대해서 아 조금만 더 이렇게 할 걸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0: 아 너무 건설적이네요.
4: 그렇죠.
0: Oh, alright, so Hyo-chan said they give each other a lot of feedback when a song is released. Although this very song, their debut song, is already perfect as it is, they were saying, what if we change the tone a little bit like this? And they give each other feedback to improve their music going forward. And that is very constructive, I think. Well, when each of you plays this song, is there one scene from your life, I'm curious, that comes back like an after image, the moment you miss the most?
1: 세 분이 이 곡을 연주할 때 각자의 머릿속에 잔상처럼 떠오르는 인생에서 가장 그리운 단 한 순간 있을까요?
2: 그리운 단 한 순간?
1: 네.
2: 그립다로 돌아간다면 네. 사실 그 정도는 없었던 것 같긴 한데
4: 네. 왜냐면 지금이 너무 행복하니까
2: 차라리 좀 더 일찍 시작했다면 이 밴드를 좀 더 빠르게 이 행복을 받지 않았을까 그 생각은 좀 하긴 합니다
0: Wow. So Eunjae was saying he doesn't miss any part of life at the moment because his everyday life right now is really happy for him. But he does sometimes think, what if we started Bluehwa a little earlier? We could have felt this happiness early on. All right. What about the other two? 다른 분들은요?
4: 저도 사실 돌아가고 싶은 포인트라기보다는 지금이 너무 사실 행복해서 지금 현재를 더 만끽하고 즐기고 싶습니다.
0: 와, 너무 좋은데요.
2: 외웠죠? 광호 씨 외웠죠?
3: 네, 이제 그래요? 광호 씨는 돌아간다면이란 곡이 네. 또 이제 옛 여인을 생각하면서 그 연주하면 네. 또 잘 나타나기 때문에 뭐랄까
2: 광호는 많이 아팠나 봐요. 그래서
3: 그 아픔을 살짝 가지고 와서 네. 아, 그 딱 아픔을 넣어놓고 이제 네. 노래를 한 연주를 합니다.
0: 그럼 그 순간이 떠오르면서 연주도 더 잘 되겠죠? 맞아요. 아무래도
3: 제가 막 이렇게 장난쳤는데 잘 안 받아주는 그 가슴 아픈 그 상황을 생각하면 너무

0: powerful song for this morning at 11 a.m. It's really energizing me, and I'm sure our crunchers have enjoyed it too, because they have been sending in lots of comments that I would like to share.
1: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크런처들 댓글 좀 읽어볼게요. 지금 쏟아지고 있는데 Benny D97 is saying the band vibes is always good in the summer. Love this track. 여름에 듣기 너무 좋은 곡이다. 이 노래 너무 좋아합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Megan J is saying their music feels so genuine. 너무 진솔하게 느껴진다. 이 음악 진심이다. 라고 얘기해 주셨고 Quiet Please is saying this would be amazing at a summer festival. 여름 페스티벌에 너무 찰떡이다. 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And we have Nathan saying the band sounds so tight. 너무 이렇게 단단하게 들린다. 너무 좋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Music Life is saying already looking forward to their next release. 다음 곡 발매 너무 기대됩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And Jake's GGGG is saying one more song please. 한 곡 더 해주세요. Yes, we have one more song coming up. So do stay tuned. And Les Italian 95 is saying woohoo.
2: 너무 행복해 보여서 덩달아 네 행복해지네요 진짜.
1: 노래하시는데 아니 제가 공연을 하시는데 한 분 한 분 다 막 활짝 웃으시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같이 에너지를 얻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Thank you so
3: 감사합니다.
1: much once again.
3: 감사합니다.
1: All right, well, let's move on to our talk now. We also have received a message from the Culture Crunch account from one of these IDs, WLGP0113.underscore.c.
2: 컬처 크런치 계정으로 WLGP0113.underscore.c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1: I discovered Pluha 2 years ago, and your music helped me get through a really difficult time at work. Even on days when it's pouring rain or unbearably hot, seeing you always give your all on stage somehow makes me happy and proud too. I think that's exactly why I want to keep supporting you for a long time. You work so hard. Please keep making great music for many years to come. I'll keep cheering you on from right where I am, just like I do now. Wow, how sweet. So how does it feel when you hear messages like this from fans?
2: 팬들한테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떤 기분이신지 궁금해요.
4: 저는 이제 좀 거짓말 같은데 저는 네. 그냥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네. 좋아하는 사람이랑 좋아하는 공연을 한 것뿐인데 이제 이렇게 좋게 말해주니까 아 이게 더 좋은 음악으로 보여줘야겠다 싶기도 하고 네. 와우. 감사하죠.
1: Oh, so when Kwang Ho listens to comments like this from his fans, it feels like it's really surreal. It's unbelievable. It feels like a lie. He's just doing music that he likes, enjoys with the people he likes. But listening to this makes him feel really grateful, and he wants to show better music moving forward. All right. Moving on then. Is there anything you'd like to say to the fans who love and support Pluha? Music?
2: 블루아의 음악을 사랑해주시는 팬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세요? 은재님 혹은 효찬님?
5: 네. 이렇게 방금 편지에서 메시지에서 저희가 삶의 위로가 되고 활력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도 똑같이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원동력이 팬분들의 응원과 이런 관심과 또 저런 글들이 저희의 너무 가슴속 깊이 원동력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또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1: 네, so Hyo-chan said, this is a huge motivation, the love and support from his fans, so it can keep the band going thanks to this support and love. And he would like to say thank you very much to the fan and all the fans out there as well.
2: 은재님 혹시 하신 말씀 있으실까요?
6: 네. 일단은 밴드 공연을 이제 하면서 느꼈던 거는 이게 제가 휴식기를 또 가졌던 적도 있고 따로 다른 활동도 해본 적이 있어서 가지고 느끼는 건데 되게 한 분 한 분의 응원이라든지 저희를 보러 와주시는 이 발걸음들이 어떻게 보면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네. 되게 감사하다는 말이 어떻게 보면 정말 진심으로 좀 느껴지는 공연을 많이 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고 좋은 곡 만들어서 네. 많은 분들 아까처럼 저런 위로를 저희가 드릴 수 있도록 네. 정말 열심히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0: All right. 네. Very sweet. So he said he did take a break from the band before as well. But whenever he returns to the stage and performs and Pierre's fans say, oh, we've been healed, consoled through your music. He feels like he has to meet them again through better music moving forward. And it really is a motivation for him as well in doing music. Great. Now moving on then. Next is a song with a powerful sound that really hits emotionally. It's Rise. 이번에는 듣는 것만으로도 가슴을 뜨겁게 울리는 강렬한 사운드죠. Rise입니다.

0: Well, Rise is about the energy of rising again, but in a way, it feels like a story only someone who has hit rock bottom can really tell. So when was the deepest slump that each of you, I guess, experienced? 라이즈는 도약의 에너지를 노래하지만 역설적으로 깊은 바닥을 경험해본 사람만 할 수 있는 이야기 같거든요. 그래서 세 분의 기억 속 가장 깊은 슬럼프의 순간은 언젠가요?
1: 저 이제 제일 깊은 건 아니고 네. 올해가 조금 슬럼프지 않았나.
0: 아, 그런가요?
1: 네.
0: This year for 광호, why? 왜죠?
1: 뭔가 이제 뭔가 새로운 좋은 곡을 쓰고 싶은데 네. 이제 밴드 초반에는 초심자의 행운이라고 그냥 새로 쓰면 다 새 거고 다 네. 좋게 들렸는데 이제는 또 새로운 거 찾고 좋은 곡 찾고 하다 보니 또 어렵더라. 그런 생각이 많아졌어.
0: So 광호 said, in the beginning, he had the beginner's luck. Whatever he writes, it was quite successful and good. But now that he wants to write more, better music moving forward, it's a little harder to really think of creative ways to come up with good music, whatnot. But I really think that means they have grown a lot. 그만큼 또 성장을 했다는 의미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All right. Well, when the pain of creating or practicing reaches its limit, what do you do then?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창작이나 연습의 고통이 그게 달할 때 어떤 행동을 하세요? 창작의 고통 느낄
1: 이제
0: 때.
1: 그러면 이제 춤을 추거나.
0: 그래요? 반전이네요.
2: 어떤 춤을 추나요?
0: 어떤 춤을 추시죠? What dance do you dance?
1: 재작년이었나 이제 홈 스위트 홈. 빅뱅분에 네. 그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0: 네.
1: 그거를 이제 작업실에서 혼자 쳐보고 네. 요즘은 이제 힙합 노래 듣고 여러 노래를 좀 듣습니다.
3: 여러 노래를 듣고 있습니다.
0: Okay, so 광호 dances actually. He was into Home Sweet Home by Big Bang and he was really into it and was dancing that to relieve his stress. Are you good at dancing? 춤 실력이 좋으신 편인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1: 전혀 안 좋고.
0: 아 그래요? 멤버분들 보신 적 있을까요?
2: 아, 한 번도 없습니다.
0: 없나요?
2: 네, 없습니다.
1: 그만큼 틀을 깨는 걸 해보자입니다. 틀을 깨보자.
0: 네. Okay, so break the frame is what he is thinking. Is saying. Well, what about the other members then? 다른 분들은 어떤 행동하세요?
4: 슬럼프가 깊게 왔을 때 네. 저는 어려움이 있을 때 전 춤은 아니고
0: 네.
4: 저는 오히려 한번 내려놔서 네. 한 발짝 물러나서 지켜보는 것 같아요.
0: 그 상황을요?
4: 네네. 네. 이게 너무 빠져있으면 제가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네. 한 발짝 쉬면서 물러나서 보는 것 같습니다.
0: 그게 가능하다는 게 너무 놀라운데요? 대단하신 것 같아요.
4: 열심히 이제 하려고 이제 노력을
0: 하는 와우. So in the case of Hyo-chan, when he is in a deep slump, he tries to sort of step away from that situation and stay cool and watch it from an objective sort of perspective to cool himself down. It's amazing. What about you, 은재? 은재님은요?
2: 아직 엄청 제가 이게 안 될 정도로 운 적은 없었던 것 같아서 이제 올 때까지 더 열심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더 바빠보고 더 빠져보고 사실 이제 저보다 악기를 다루는 친구들이라서 네. 좀 더 예민할 것 같기는 해요. 어쨌든 이 소리를 들으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연습이랑 어떤 발전하는 그 창작을 하는 걸 알고 있어서 그 힘듦을 알기 때문에 저보다는 좀 더 친구들이 힘들긴 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0: Well, I think you have a strong mentality, 은재. So 은재 said his other members who play the instruments could be a little more sensitive, but he said he hasn't faced any deep slump yet, but he should try harder moving forward to maybe perhaps experience that moving forward.
5: 굉장히 멘탈이 강하신 것 같아요. 안정형이시다. 라고 결론 네. 내리겠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All right. Moving on now. This next song is packed with explosive energy. It's Hey Girl. 이번에는 폭발적인 에너지를 담은 곡이죠. Hey Girl입니다.

0: All right, so Soy_0 is saying, when you wrote Hey Girl, where did the inspiration come from? We want to hear the behind story of the lyrics. Soy_0님께서 Hey Girl을 쓸 때 어디서 영감을 얻었는지 가사 비하인드가 궁금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알려주시겠어요?
1: 아, 이게 사실 비하인드가 있습니다. 있는데 광호가 또 말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말씀드리면 Hey Girl하고 미스테리가 아니고 네. 미스터리거든요. 이강호라서 그 본인을 부르는 거거든요.
0: 오.
1: 그래서 이제 네. 그걸 한번 설명해 주세요.
0: 뭐죠? 그러니까 so hey girl, not mystery, but it's Mr. Lee for 이강호, your last name. Tell us about it.
2: 이제 청춘을 네. 버스에 비유했고 그 청춘이 이제 정류장에서 멀어지려고 하니까 네. 제가 그 정류장을 달려가는 거고 네. hey girl은 이제 그냥 정류장에 기다리는 사람한테 그 버스 좀 잡아달라고 하는 거고.
0: 아, 네.
1: 좀 어려워요.
2: 그래서 그 버스를 네. 탔는데 네. 그 운전 기사는 알고 보니 나였다. 오. 그래서 청춘의 운전 기사는 나니까 지나가든 타고 있든 아직 오지 않았든 다 내가 이제 운전한다. 와. 파이팅하자.
0: 저 소름 돋았어요. 와,
1: 그런
0: 와, 의미입니다. Oh my gosh. So let me explain this to you quickly, Cruncher. So 광호 wrote the lyrics, and Hey Girl is actually talking about this person, any person who's in a bus stop. Now, the bus symbolizes the youth that's going away from you, and 광호, he wants to catch the bus, but because he's too far from it, he's asking someone, Hey Girl, whatnot, in the stop, to catch it for him, and then he goes into the bus, but he realizes the driver is himself. So he has the control over the youth that he goes through. Wow, that is amazing. Oh, 진짜 감탄을.
1: 그래서 네. 이 곡이 자칫 들으면 네. 사랑 얘기로 들으실 수 그러게요. 있는데 이제 가사를 잘 보면 동료가

0: Thank you so much for that second live performance. I'm so privileged to be watching this live right now in the studio. 이렇게 오전부터 블루와 노래 들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네요.
1: 감사합니다.
0: Our crunchers are really happy too, it seems like. Let me read a few comments. 댓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 MC is saying, 블루와 덕분에 늘 위로와 행복을 받고 있어요. 항상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much. They are receiving comfort and happiness always. Thank you always. Emma is saying, I love how every instrument has its own moment. 각 악기가 각자만의 그 순간들이 있어서 너무 좋다라고도 얘기를 wow. 해주셨고요. 네.
1: Thank you.
0: Thank you. Trey Ben is saying, Korean indie bands never disappoint. 한국 인디 밴드는 절대 실망시키지 않는다라고 해주셨어요.
1: 와우. 오, 너무 좋은 말이다.
0: Yeah.
1: 오, 감사합니다.
0: It's a great compliment. Thank you. Henry Vinnell is saying the balance between every instrument is perfect. 이 악기들 간의 균형이 너무 완벽하다라고 해주셨고요. Ava Blue is saying I hope they release more music soon. 더 많은 신곡 빨리 발매해주세요. 기대됩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Thank you so much once again, guys. Woo! All right, now moving on. Oh, we have one more comment, actually. R5N is saying, 오늘 완전 블루와 노래 듣기 좋은 날씨예요.
1: Oh.
0: Today's a perfect weather for listening to Blue songs. All right, moving on then. Sona2a_D says, when was the moment you thought, I'm so glad I became part of 블루하 소나투아 underscore D 님께서 가장 블루화 하길 잘했다 하는 순간이 언젠가요? 물어보셨어요. 언젠가요?
2: 가장 블루화를 하기 잘했다 하는 순간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공연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0: 네.
2: 라이브 공연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0: 네.
2: 그때 멤버들의 신나 있는 뒷모습이랑 이제 되게 행복해하시는 관객분들 표정을 보면 그때가 가장 행복하고 블루화하기를 잘했다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0: So for Hyo-chan, as the drummer, because he's able to see the two members in front of him enjoy live performances and also the faces of the audience, he thinks, oh, I'm so glad that I'm part of Blue-ha after seeing them all enjoy, have fun, and seem happy on stage. What about the other two? Kwang-woo?
3: 저는 이제 코로나19 때 기타를 안 하려고 했는데 아, 지금 이렇게 이 순간에 지금 블루-ha 음악을 하고 있다는 게 사실 가장 잘한 것 같아요.
0: So during COVID-19 pandemic, he thought, how can we possibly do music? But he didn't give up and kept doing it. And he's thankful that he has continued because it feels really surreal to be doing music with 블루-ha today. All right, and last but not least, 은재?
1: 저는 또 가끔씩 왠지 또 울적한 기분일 때 있잖아요.
0: 네.
1: 그럴 때 이제 저희가 일정이 또 공연 준비를 하기 위해서 합주를 할 때 연습을 할 때 사실 그 합주실에서도 저희는 에너지가 나오는 편이라서 그때 좀 아 뭔가 그 안에서도 확실히 호흡을 맞추고 뭔가 이렇게 하는 이게 너무 행복하다. 블루화를 하기 잘했다라는
0: 네.
1: 그때 좀 느끼는 것 같고.
0: 네네. So first of all, 은재 feels really happy and glad that he's part of 블루화 when they practice together in the practice room, especially when he feels a little down and depressed when he goes to practice with the other members. He feels energized through that. 네.
1: 아 그리고 이제 효찬이가

0: 말씀을 했던 걸 기억을 하니까 저는 또 그 가운데 있잖아요. 네. 앞에는 팬분들 계시고 또 뒤에는 효찬이가 또 있으니까 그 사이에서의 느껴지는 이 기운들이 어떻게 보면 무대에서 좀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거 할 때 좀 이 쾌감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네. 좀 올라오면서 아, 블루와 공연으로 계속 더 하고 싶다. 이런 네. 마음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1: 너무 든든할 것 같아요. 뒤에는 효찬이, 맞아요. 앞에는 관객분들.
0: 네, 든든합니다.
2: Alright, so 은재 said also when he's on stage, because he has 효찬 behind him and the audience's fans in front of him, being in the middle, he feels the energy all together. And that gives him that feeling of joy and he feels happy to be Blue-ha. All right, well, moving on. We have Zero ICZ Terry asking, 평소 멤버들끼리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What do you say the most to yourselves amongst the members?
0: 가장 많이 하는 말?
1: 네.
0: 요즘에는
1: 네.
0: 조금 장난스럽게 했는데 롤 할래? 게임 할래? 아, 제가 물론 네. 굉장히 열심히 음악을 하고 있고
1: 아, 그럼요.
0: 하지만
1: 네.
0: 다 하고
1: 네.
0: 이제 마무리 시간에 잠깐 하는 그거 할 때 이제 타이밍이 맞아야 같이 하기 때문에
1: 그쵸, 그쵸.
0: 네, 저는 이렇게
2: 은재 said these days the thing that he says the most is Do you want to play LOL? League of Legends. Of course, after all their practice doing music, when they have time together, they will play a little bit of League of Legends or LOL together. All right.
3: 롤 할래가 맞는 것 같아요.
1: 아 그래요? 다들 동의하시나요?
4: 다른 게 생각이 안 나는 것 같아요.
1: 와 똑같이 다 롤 할래.
0: 요즘에 좀 빠져 있어가지고.
1: 아 그렇구나.
0: 네, 그렇습니다.
2: They're into it these days, so they agree that that's the thing that they say the most to each other these days. All right, well moving on then. The same person is asking any plans for a fan meeting or busking.
1: 똑같이 소노투아님께서 팬 미팅이나 버스킹 계획 없으신가요? 하셨는데요. 있으세요? 없으세요?
0: 제가 제발. 말할까요?
1: 네.
3: 광호가 한번.
1: 아, 네. 광호님이 알려주시겠어요?
4: 제가 기억력이 안 좋아서.
3: 우리 8월.
4: 8월. 언제였지?
3: 8월 20일에 단독 공연이 또 예정이 돼 있고요.
1: 오, 예. 네.
3: 10월달이나 12월달에도 또 단독 공연을 하나 더 예정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때 또 팬분들을 많이 만나뵐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버스킹도 원래
2: So first of all, on the 20th of August, they have a band solo concert coming up. And as for busking, 네.
3: 버스킹도 원래 저희가 매년 그리고 자주 하는 편이었는데
1: 네.
3: 올해는 또 유독 버스킹을 안 하게 되어서 그 부분을 되게 아쉽게 생각하고 있어서 내년에는 꼭 버스킹을 또 한번 해보도록 올 가을이나.
1: 네, 아쉽긴 하지만 내년을 그러면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0: 아, 그리고
1: 네네네.
0: 추가적으로 저희가 항상 홍대에서 하거든요.
1: 네. 근데
0: 거기서 아직 공지는 올라가지 않았지만 또 어떠한 그런 장이 하나 만들어지기 때문에
1: 오.
0: 어떻게 보면은 버스킹은 아닌데 이제 홍대에서 야외에서 하는 공연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서 픽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1: 네.
0: 곧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와, 그럼 잘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0: 맞습니다.
2: Alright, so they also have not a busking but a outdoor performance planned in Hongik University, Hongdae area. So do wait for that until their notice comes announced. Alright, we'll have to wrap up right there.
1: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는데 여러분 어떠셨어요 오늘? 벌써 한 시간이 훅 지나갔습니다.
4: 엄청 떨렸는데.
1: 네.
4: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1: 재밌습니다. 네. 너무 즐거웠어요. 말씀 잘해주셔가지고
4: 그리고 이 뭐랄까 이 방송 이 분들 보는 것도 신기했습니다.
1: 아, 그런가요? 제작진 분들? 아, 네.
0: 오랜만에 네. 또 아리랑을 오게 돼가지고
1: 네.
0: 한 2년 만에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또 많은 활동을 했지만 또 안 그래도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1: 아, 오케이. Well, thank you so much for coming in. 짧게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효찬님도?
3: 저도 라디오 되게 오랜만이라 가지고 사실 좀 긴장이 많이 됐었는데
1: 네.
3: 아직도 조금 돼 있는 편이긴 하지만 너무 이렇게 능숙하게 잘 이끌어 주셔가지고 또 재밌게 잘 했던 것 같습니다.
1: We had a lot of fun. 저야말로 우리야말로 너무 재밌었습니다. Thank you so much, guys.
0: 감사합니다.
2: All right, well, we'll have to wrap up there. They said they were nervous, but in the end, they enjoyed it a lot, and we're happy to be back on Arirang as well. This is our last song, 깨끗한 바람, Pure Wind, another song by Blue-ha. Shall we say goodbye together? 같이 인사할까요? keep crunching.

0: open heart. We're continuing on the kugak education, and this week we'll focus on a traditional Korean instrument, haegeum, which is familiar and similar to human voices. Crossing over traditional and modern pop music, please welcome haegeum performer Shin Dal-se in the studio.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저희 청취자분들 위해서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1: 네, 안녕하세요. 하트 어택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해금 연주자 신날세라고 합니다.
0: Wow, welcome to the studio. Your voice is so like calm and very radio friendly. 너무 라디오에 어울리는 나긋나긋한 목소리를 소유하고 계신데요. 저희 아리랑은 또 처음이 아니시라고 들었어요.
1: 네, 벌써 그게 3년이나 지났는데 3년 전에 네. 제가 아리랑 라디오에 온 적이 있어요.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도 해금 소개도 많이 해드렸던 네. 것 같은데 그런 기억이 있네요.
0: 아마 저희 청취자분들도 그때 방송을 보셨던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네. So she was actually on another radio show around 3 years ago. She said that she was on Playlist Up and she got to talk about the instrument 해금 and I was like, I'm sure there are listeners that are familiar because I know that a lot of you guys have been listening to Arirang Radio for a long time, but it's been a while, so first things first, how are you feeling today? 하트어택 오늘 처음 방문해 주셨는데요. 일단 기분이 오늘 어떠신가요?
1: 네, 카메라가 이렇게 많은 스튜디오 처음인 것 같은데 네. 네, 너무 예쁘셔가지고 제가 막 눈이 가는데 아유, 어쩔...
0: 아이, 정말
1: 네, 너무 반갑습니다.
0: 감사합니다. She was like, there's so many cameras here and you look very pretty, so you know, it's gonna be a good time, so I'm really glad to be here. Ricky says, one of my favorite instruments, 벌써 청취자분들 중에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악기다 이렇게 해주시는데요. 오늘 정말 해금이란 악기에 대해서 너무 많이 오늘 배우는 날이기 때문에 청취자분들도 많은 질문들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We're going to be learning so much about the instrument today. So if you guys have any questions, make sure to join us on our YouTube chat and ask any questions so that I can ask our guest for you guys. Firstly, your name is so pretty. I want to ask, is it a stage name? 일단 네. 활동명인지 좀 궁금한 아주 예쁘고 보기 드문 이름인 것 같아요.
1: 제가 이제 늘 받는 질문이긴 해요. 이게 본명이냐 네. 하시는데 본명이에요. 네, 날마다 새롭게 라는 뜻이고 성이 제가 신씨다 보니까 네. 신난다 뭐 이런 뜻도 좀 네. 이중적인 의미가 생긴 것 같아요.
0: 그러네요. 그냥 이렇게
1: 네.
0: Interesting. So it is her actual name. She gets this question all the time. Is this your real name? But it literally means in Korean 날마다 every day 새롭다 new. So something new every day or feeling fresh every day. And because her last name is Shin, if you put it together, 신날세, it kind of feels like, you know, you're more kind of bright, you're energetic and you're kind of all hyper. So it does have a really pretty meaning as well. Who made this name for you? 어떻게 만들어진 부모님이셨나요? 아니면
1: 아, 저희 아버지께서 국악을 너무 좋아하셔서 늘 이제 우리나라 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글 이름을 네. 자식에게 주고 싶다 생각을 하셨었나 봐요. 그래서 한글 뜻이 좀 의미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이제 날마다 새롭게라는 의미가 너무 좋아서 네. 또 성하고 또 마침 어울리네. 그래서 이제 신날세가 되었어요.
0: 와우. Okay. So the 국악, the Korean traditional music love is in the genes because her father really loved 국악. So he really loved the whole traditional Korean culture and then Korean aesthetics. So he wanted to make a Korean name, a true Korean original name. So that's why he made the name Shin Dal-se, and it is very, very Korean and very, very aesthetic. So let's talk more about the genes that you have of the love towards music. So you were probably influenced since you were very young as well. 그럼 아버님께서 국악을 좋아하셨으면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신 걸까요?
1: 네, 제가 한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부터 아버지 손을 잡고 이제 국악기를 배우시는 선생님들 모임을 좀 따라다녔어요. 이제 자연스럽게 서양악기보다는 국악기를 더 먼저 보게 돼서 저에게는 이제 국악기가 더 먼저 접한 악기가 됐고 네, 이제 그러면서 무슨 악기를 배우고 싶니? 라고 물어보셔서 그때 이제 좀 해금을 고르게 된 것 같아요.
0: 어, 그럼 저희가 흔히 아는 국악, 뭐 국악기들이 또 많잖아요. 네. 근데 해금이었던 이유가 뭐였나요?
1: 일단 들고 다니기 편하니까 좀 작고 아담한 크기라서 되게 제 눈에는 예뻐 보였나 봐요. 어린 마음에 네. 어, 활을 쓴다는 것 자체가 좀 매력적으로 보였던 것 같고 다른 악기는 이제 가야금 같은 경우는 손으로 뜯잖아요. 뜯는다고 네. 표현하는데 이제 그러면 손이 막 물집도 생기고 막 빨개지고 이런 걸 제가 이제 옆에서 보니까 어, 저건 안 될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해금을 선택하게 됐는데 해금도 네. 마찬가지로 사실은 이제 왼손에 줄을 올려놓고 막 쥐었다 폈다 하기 때문에 네. 안 아픈 악기는 아니었던 거죠. 아. 제가 몰랐죠.
0: 네. 쉬운 거는 없죠, 사실.
1: 그렇죠, 맞아요.
0: Okay, so yeah, she was really influenced by Korean traditional music. She would follow her father around to these, you know, teachers association learning 국악 Korean traditional music. She would always see performances. So for her, more than Western instruments like, you know, the piano, it was more natural for her to have interest in Korean traditional instruments. And that's why when her parents asked, okay, so what kind of instrument do you want to learn? It was just natural for her to come up with 해금. And I asked, but there are other Korean traditional instruments as well, but why was it 해금? And she said that at first it was because it was convenient, because it's on the smaller side, you can carry it around. And for example, if you look at the 가야금, then you use both of your hands and it does hurt your fingers a lot. And it's just like when you're playing the guitar, you're gonna have, you know, calloused skin. And so she thought she wanted to do something that is less painful. And also she really liked the bow that they use. But she said that, of course, 해금 has its painful side as well, because obviously you use your left hand just like you do with the guitar and it is painful. But I want to ask, did you ever regret choosing the 해금? 그러면 해금을 이제 계속 연주 하시면서 한 번이라도 아 해금 말고 다른 악기 할 걸 이렇게 후회하신 적은 없으셨나요?
1: 어 근데 어 국악기 중에서는 해금이라는 악기가 저한테 그래도 제일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제가 한 번은 이제 거문고를 네. 한번 해보려고 테스트를 받아봤었어요. 네. 근데 선생님께서 손이 너무 유연하다고 그러면은 이제 버티는 골무를 여기 끼는데 네. 약지 손가락에 근데 약지가 이렇게 막 휘니까 이러면 버티는 힘이 안 돼서 네. 너무 유연한 손가락은 안 된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그냥 해금해라 이렇게 해주셔서 네.
0: 다행이네요. 네. Okay, she says that she didn't really regret. She tried to learn the 거문고, which is another traditional Korean instrument, but she had such flexible fingers that the teacher was like, if you have flexible fingers, it's not very effective when you're learning the 거문고, so you just have to stick with 해금. So that's what she has been doing till today. So did you start off as a hobby? 그럼 처음에는 당연히 취미로 시작하신 건가요?
1: 네, 초등학교 한 5학년쯤, 네. 6학년 고 무렵에 이제 취미로 먼저 해보고 이제 전공 악기로 할 것인지를 좀 결정을 해보자 하셔서 이제 한 1, 2년을 그렇게 취미로 배웠는데 어 그게 이제 저한테는 그냥 꾸준히 배울 만한 악기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막 실증이 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다행히. 네. 그래서 계속 해보겠다 했고 중학교 들어가서 이제 전공 악기로 선택을 하게 됐죠.
0: 오, 굉장히 오랜 기간 함께 하신 거네요.
1: 그렇죠. 제가 14살 때부터 전공을 시작했다고 해도 거의 이제는 해금을 만난 지가 네. 30년 가까이 돼가니까 이제 나이가 나오는데 이제 그렇게 오래됐죠.
0: 네. Okay, it was a hobby at first, but she decided to major in it when she was around in middle school. So she says around when she was 14, she decided to major 해금. So it's been, you know, around like 20, 30 years since she met this instrument. So it's been a very long time. Have you ever learned other instruments, like Western instruments, like the piano or violin? 저희가 흔히 어릴 때 시작해보는 yeah. 뭐 피아노나 뭐 바이올린 이런 악기들은 배워보신 적 있으신가요?
1: 어, 모든 악기의 이제 어떤 기본적인 음계나 음정이나 이런 걸 피아노로 접해야 우리가 다른 악기를 배울 때도 좀 쉽게 배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피아노 음정 간격 이런 것들을 네. 피아노로 먼저 배우고, 네, 이제 음악 이론이나 이런 것들도 서양 음악 이론도 배우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그런 것도 같이 하면서 피아노도 배웠었고, 바이올린도 친구 따라서 배워봤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한 3개월 정도 배웠었나? 네, 근데 아무래도 이렇게 힘을 안 주고 손목을 이용해서 하는 활보다 네. 저는 이제 오른손에 힘을 쥐었다가 폈다가 하면서 좀 힘 조절을 하는 해금이 더 저한테 매력적으로 느껴졌던 것 같아요.
0: 이렇게 연주법까지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니까 더더욱 더 알고 싶은데요. So she has started the piano. She learned it so that she could learn the intervals between notes or, you know, the basics and the theory. So she did learn the piano when she was getting into music. And she remembers that she learned the violin around like for 3 months, like with her friend. But she said that she was really charmed by the merit that Hickam had where you use strength in your right hand. Sometimes it's more loose, but sometimes it's more powerful. So she says that she liked that better than the violin. But we are talking a lot about Hickam, so it would make much more sense if we got to look at the instrument and you could describe to us what the instrument is like and how you play it. 저희 일단 스튜디오 안에 Hickam이 있어요. 혹시 저희 한번 보여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네, 네. 보여주시면 너무너무 이런 기회가 Okay, so this is the Hickam instrument that she brought into the studio. 어떻게 구조가 좀 구성되어 있는지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1: 일단 Hickam은 몇 줄이냐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네. 같은데 한 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두 줄이에요. 네, 그래서 안줄, 바깥줄이라고 표현을 하고 또는 네. 뭐 유현, 중현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지만 이게 명주실을 꼬아서 만든 네. 하나의 줄이에요. 그래서 이게 조금 굵은 줄, 조금 네. 얇은 줄이 같이 있고 그 사이에 말총을 끼워서 찰연시키면서 소리를 내는
0: Wow, okay, so if you guys look at the instrument right now, it may look like one string, but it's actually two strings. And using the bow in the middle of the two strings, they use friction, and that's how the melodies are made. If you look at it just like this, I can't understand how you make the notes. 이렇게 보기만 하면 어떻게 다른 음이 표현이 될까 정말 모르겠거든요. 사실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보는 것도 처음이고요, 저는. 근데 혹시 뭐 무게는 어느 정도 되나요?
1: 무게요? 무게 한 바나나 한 두 개 정도?
0: 굉장히 가벼운
1: 네, 그 정도인 것 같아요.
0: Okay. 네. Not too heavy, around like two bananas maybe. So it's not too heavy. Interesting. I'm really glad that we got to take a look at how it looks like. But of course, we have to listen to what it sounds like as well. 저희가 오늘 인터뷰를 더 하기 전에 일단은 어떤 소리를 내는지 아름다운 악기는 어떤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지 다들 너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 또 저희를 위해서 연주를 준비해 주셨어요.
1: 네.
0: 처음으로 연주해 주실 곡은 어떤 곡인가요?
1: 반주 없이 오롯이 이렇게 해금 음색을 좀 먼저 네. 들려드리고 싶어서 네. 아리랑 곡을 네. 무반주로 한번 소리를 들려드려 보려고요.
0: Okay, 그러면 저희 연주석에 okay. 가서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So she said that she wanted to introduce to us what the original sound of Hickam sounds like. So she prepared with no backing track, 아리랑 for us, which is a song that we are all familiar with. So it's going to be a great example for us to listen to right now. It's going to be a great time where we get to know what Hickam sounds like. And it's really rare to kind of listen to the sound alone, so it's going to be extra perfect. Let's see what you guys are saying. Ricky says, it's so gorgeous. SRD says, very traditional looking. Mika says, only two strings. Yes, exactly, but we are going to get to know how these two strings make different sounds. So we're going to go listen to the live performance. 준비되셨을까요? All right, this is 아리랑 live in the studio by 신날새.

0: that was so unexpected. 정말 상상을 못한, 뭐라 해야 되죠? 들어본 적은 있는데 생각한 것보다 더 살아있는 것 같은 소리들이었는데요. 다시 돌아와 주셔도 되고요. 저희 토크 더 질문들 여쭤보고 싶은데, Mika says, How can I explain the sound so gorgeous? 어떻게 말로 표현할지 모르겠는 소리들이다. Ricky says, I love it so much. 너무 좋다. Irina says, such a mystical sound. 신비로운 소리가 나는 것 같다. Ricky says, I can almost hear the words coming from the instrument. 가사가 들리는 것 같은 소리라고도 댓글 달아주셨는데요. 또 해금은 사람의 목소리를 닮았다고 얘기해주신 적이 있어요.
1: 네, 이제 목소리 같기도 하고, 사실은 더 뜻을 확장하면 말투? 말투나 그 사람의 성격까지도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악기라도 다른 사람이 하면 다른 느낌의 음색이 나거든요. 그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오른손으로 활을 쓰는 악기는 아무래도 자기의 감정을 힘 조절로 이렇게 담아내다 보니까 뭔가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감정이 좀 활에 묻어나서 더 그런 것 같아요. 같은 느낌이 들어요.
0: Interesting. So she says that she thinks the hekim sound is very similar to the sound of each people's voices because depending on your characteristics and your tendencies, everybody has a different melody or a different tone that they can make with the hekim. It's probably because you work so delicately with your right hand, so the power you use or the strength that you have or the flexibility, it all makes one sound come true. So depending on who's playing the instrument, it really just shows a different type of tone, just like the different voice tones that we all have. Then what do you think? There are so many charms that we can list on and on and on about this instrument, but as a performer, what do you think is the biggest charm of this instrument? 저희가 지금 물론 너무 좋은 점들, 매력적인 점들 계속 연이어서 말할 수 있지만 연주자로서는 해금의 가장 큰 매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1: 저는 이제 해금을 배우시는 분들한테 딱 하나만 강조해 드린다면 활 쓰기를 되게 강조를 해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활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활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해금 연주 스타일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해금이 아무래도 오른손 활을 잡는 게좀 어려워요, 자세가. 이게 약간 연필을 잡는 것도 아니고 바이올린은 좀또 세워서 이렇게 잡는데, 해금은 또 이게 활을 눕혀서 잡다 보니까 이 자세를 굉장히 어려워하시고 그 상태에서 이제 활을 쓰시는 걸좀 힘들어하시는데, 그 부분이 또 해금의 매력인 것 같아요. 이렇게 다른 악기가 가지지 않는 특이한 자세이지만, 그 자세로 인해서 힘 조절을 할수 있게 되고, 느슨한 활을 써가지고 뭔가 새로운 소리, 새로운 음색을 만들어낸다는 것이 해금의 또큰 매력이 아닐까 싶어요.
0: 다양한 매력이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서 보이는 악기네요. Okay, she says, just like we mentioned earlier, the different merits that you can see based on who's playing the instrument is a big charm because really everybody has their own style of playing and everybody has their own sound based off of their tendencies and personality. And she also says that the right hand positioning is not like any other instrument. It is a very kind of hard posture that people find really kind of tedious, but that is one of the charms because she says that through that hand positioning, you're able to use specific strengths where you have to, and you're able to just be more loose in other positions as well. So that creates the unique sounds that Hegem has. And following the live performance, we also have a really fun time that we're going to be sharing with our listeners. 라이브 연주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또 되게 재밌는 이벤트를 준비해 주셨어요.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각양각색의 사람마다 이제 다른 매력이 보이는 다른 사운드가 보이는 악기라고 해주셨는데요. 이 스튜디오 안에는 두 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만약에 해금을 이제 잡게 된다면 어떤 매력을 또 제가 선보일 수 있을지 네. 한번 예시로 알려주신다고 하셨거든요.
1: 네, 제가 그래서 해금을 두 개를 가져왔어요. 두 개를 가져왔는데 제가 쓸 악기와 네. 또 아일리스님의 사실 악기를 가져왔는데 네. 한번 자세를 네. 알려봐 주실까요?
0: 네, 네, 한번 준비해 주시면 So what she's gonna do right now is she's going to teach me a little bit of 해금. Just like you mentioned, everybody has different charms when they're playing the instruments. So she has brought another instrument in the studio so I could play it. 저희 청취자 댓글도 있었는데요. Are different woods or strings used and do they make different sounds? 악기를 만들 때 이제 사용하는 이제 재질이나 이제 그런 게 다 똑같은지 또 사용하는 줄이나 뭐 이런 우드에 따라서 다른 소리가 만들어지는지 댓글에 누가 여쭤봐 주셨거든요.
1: 이 해금이란 악기는 모든 요소들이 다 모여 있는데 그 하나하나가 다 울려서 하나의 소리를 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네. 말씀하신 대로 나무가 다르면 다른 울림을 내는 게 맞고요. 이 울림통의 크기에 따라서도 울림 음량이 달라지기도 하고 네. 이 울림통 재질은 다 이제 대나무를 사용을 하는데 네. 대나무도 종류가 또 다르고 어떤 더 저렴한 악기는 대나무보다는 그냥 일반 나무를 사용하기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재료에 따라서 울림이나 음색이 굉장히 달라지는 건 맞습니다.
0: Okay, so she gave us a really easy answer. So all of the strings are usually used by silk threads. And she says based on the sound box on the bottom, based on how big or small it is, obviously the velocity or the sound is going to be bigger or softer. Most of the time it is used with Bamboo is used to make these sound boxes, but if you are going for a little bit of the cheaper side, then some people just use wood as well. Alrighty, so it is time for us to start learning. 배워볼 차례인데요. 제가 어떻게 준비를 하면 될까요?
1: 네, 이렇게
0: 네.
1: 무릎 위에다가
0: 네.
1: 이제 의자에 앉아서 하실 때는 무릎 위에 무릎을 좀 모으시고
0: 네.
1: 가운데쯤에 울림통을 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0: 네. 해보실게요. Okay, so I'm gonna put it on top of my legs. I'm so nervous. 네, 무릎 위에 제가 한번 네, 이렇게 감사합니다. Okay.
1: 이렇게 활을 써야 되니까 여기서 쭉 나오셔서
0: 하나를
1: 보시면 될 것 같아요.
0: Okay, if you guys can see right now, and she's gonna. Oh, 생각보다 가벼운 악기네요. It's lighter than I thought. Okay. 자,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네.
1: 활이 지금 이렇게 막 올라가 있잖아요.
0: 네.
1: 활의 울림통 위를 스쳐서 지나가게 하실 거예요.
0: Okay, 네. so it's right. The bow has to be right above the sound box. 네.
1: 네, 그 다음에 활이. 들어간 상태에서
0: 네.
1: 이제 밖으로 빼는 활을 쓰셔야 되겠죠?
0: 네. Okay, so we're going to pull the string outwards. 밖으로 빼는
1: 네. 그런데 이제 오른손을
0: 네.
1: 잡아야 활을 쓸 수 있는데 이게 지금 느슨하게 되어 있죠?
0: 네.
1: 바이올린 활과는 굉장히 다르게
0: 네.
1: 그래서 이 가죽 부분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까지 붙이시는 거예요.
0: 이게 아까 어렵다고 하셨던
1: 네,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0: 네, 네, 이렇게?
1: 네, 그렇죠. 그 상태에서 남은 이 엄지손가락하고 검지손가락은 활대를 잡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0: 네.
1: 맞아요. 네.
0: 이렇게
1: 네, 그 상태에서 이제 내려보시고
0: 네,
1: 이제 완전히 들어온 상황에서
0: 오, 네. 네.
1: 자, 이제 소리를 낼 건데 손목이 위로 올라가지 않게 손목을 쫙 내려주시면 돼요.
0: Put your wrists downwards. Okay.
1: 그 상태에서 자, 우리는 바깥줄을 쓸 거예요.
0: 네.
1: 그래서 몸 안쪽에 있는 가까운 줄 말고 이 앞에 줄을 쓰실 건데
0: 네.
1: 그 상태에서 자, 활을 옆으로 뺄 건데 그 힘의 방향이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0: 네.
1: 여기서 뭔가 서랍 속에서 무언가를 꺼낸다는, 실을 뽑는다는 느낌으로 힘의 방향이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0: Okay, just like you're opening a drawer, you're gonna put the energy towards your side and not the front. 네.
1: 네. 그래서 자, 붙인 상태에서 마찰을 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찰을 해서 옆으로 뽑아내는 느낌.
0: You're creating fiction. What do I do with my left hand? 왼손은 어떻게 하는 거죠?
1: 왼손은 그냥 자연스럽게 네. 한 손을 네. 네, 위로 덮으시면 되는데 마디 하나에 한 마디 정도?
0: 네.
1: 네, 그거보다 더 안으로 들어가셔도 되고 그냥 자연스럽게 덮으시면 돼요. 이 입죽이라고 하는 이 부분하고 네. 줄을 같이 네, 이렇게 계란 쥐듯이 네, 네 그런 모양으로 오케이. 아무데나 소리 한번 내보세요.
0: 떨리는 순간인데요. 오케이, Iris attempts 해금.
1: 왼손은 한 손가락만 네.
0: 네. 아, 한 손가락, one finger.
1: 그렇죠.
0: 이게 잡는 것부터 너무 어려운데요. 이거를. Okay, it's so hard to even hold with my right hand, but let's try.
1: 옆으로 잡아서 당기는 느낌. 그렇죠. 악기가 눕지 않게 네. 약간 세워주시면 돼요.
0: Okay, 그렇죠. Make it stand.
1: 여기는 이렇게 붙이시고.
0: Okay.
1: 여기는
0: 네. 하나.
1: 그렇죠. 그래서 네.
0: 이게 맞는 건가요? Am I doing 네. it right, guys? 이게 맞는 건가요? 네, 공포 영화에서 나는 소리가 It's like a horror movie. 네.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그쵸? 다시 한 번.
1: 이게 지금 깨끽 소리 나는 이유가 아까 네. 말씀드린 대로 힘이 앞으로 더 가서 아. 그래요. 여기서 이렇게 옆으로 잡아당기듯이.
0: Okay. Make sure it's going to the side, not the front.
1: 쭉 그냥 한 번에 그렇죠 이제 왔다
0: 네. 자 옆으로
1: 그렇죠 어. 그 다음에 넣어볼까요? 그대로 또 그렇죠 오. 네네 그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0: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긴 한데 그렇죠.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네. I'm gonna try it again It's getting better guys 넣는 걸 더 잘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1: 맞아, 이렇게 하기도 사실 짧은 시간에 네. 어려운 건데 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이, 아무래도 음악 하시는 분이니까.
0: 손이 쥐날 것 같은데요, 선생님. I think I'm gonna get like, oh my gosh, cramps on my hands. But Ricky says Miss Shin is a very patient teacher. 참을성이 많은 선생님이시라고 저를 통해서. 와, 감사합니다. 이거를 제가... 보통 사람들은 어느 정도 해야 저희가 생각하는, 상상하는 소리를 낼 수 있나요?
1: 제가 이제 여기서 음계, 음정 관계까지 딱 알려드리면 네. 본인이 개 이름을 아는 곡 그대로 하실 수 있어요. 당장.
0: 네.
1: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걸 연습해서 내가 어디서 딱 연주를 무대처럼 무대 연주를 하고 싶다 하시는 경우는
0: 네.
1: 최소한 6개월 이상은 하셔야 되고 오. 내가 당장 지금 내 머릿속에 있는 음정을 내면서 끄끄끄끄 해보고 싶어. 네. 그거는 지금도 하실 수 있어요.
0: 오, 네. Okay, so if you just learn how to do the notes, then maybe in 6 months you can be on stage playing the notes that you want to. But if your goal is just to make some nice sounds that's in your brain, then you can just do it whenever. 그럼 저희 지금 악기를 들고 있으니까 한번 더 여쭤보고 싶은 게 말씀하신 음은
1: 네.
0: 어떻게 내시는 건가요?
1: 이게 제가 두 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0: 네.
1: 그래서 안줄이 더 낮은 음이고 이제 바깥줄이 조금 더 얇은 줄이 더 높은 음을 내요. 근데 이 두 줄의 간격이 완전 5도 차이예요.
0: 아, 네.
1: 네, 그래서 안줄을 같은 손을 댔을 때 안줄이 만약에 도라면
0: 네.
1: 바깥줄 같은 손을 댔을 때 솔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도와 솔 사이의 다른 음정들은 네. 손가락을 하나씩 더해가면서 음정 하나하나씩 쌓으시면 되고 그 사이사이의 반음은 더 눌러서 네. 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줄이 도다 면은 까지 안줄로 내시고 바깥줄은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0: 뭔가 직관적인 악기보다 훨씬 어렵네요.
1: 그래?
0: 계산을 근데 계산을 해야.
1: 아, 네. 그래서 이제 반음 같은 경우는
0: 네.
1: 이렇게 누르는 거죠. 네, 이렇게.
0: 손 모양을 네. 기억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되겠죠.
1: 네, 그렇죠.
0: Oh, okay, so she explained to us that the inner thread is the lower part and the 안쪽이 더 낮다고 하셨죠? 그렇죠. Inner thread is the lower note. So, for instance, if the inner note was C, the outer note would be a perfect 5, so it would be G. So every time you want to add a note, then you would add a finger. And if you want it to be half a note or like a pitch, then you're going to just press on the string a little bit. And then you have to remember your finger spacing and the posture, and then you'll remember how to play the melodies. Wow, SRD says she's doing a scale. Yeah, that's incredible, and I'm very scared right now. 아직도 전 좀 낯선데요. 한 번만 더 도전해 볼까요, 제가? 네,
1: 그럼 이제 도레미파 솔라시도를 네.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네. 가운데쯤을 잡는다고 생각하시면 이제 G에 제가 대충 맞춰놨기 때문에 가운데쯤 네. 한 여기서 여기를 전체로 본다면 가운데쯤 한번 잡아보세요.
0: 네.
1: 그렇죠. 그렇게 잡으시고 지금 여기를 대를 입죽이라고 하는데 네. 입죽에 손바닥 끝이 다 붙어야 돼요.
0: 오,
1: 그렇죠.
0: 네.
1: 네, 그 상태에서 자 안줄 한번 내볼까요? 안으로 조금 들어오게끔 마찰을 시키셔야 돼요. 그렇죠. 누르지 말고
0: 아.
1: 네, 왼손은 누르지 네. 말고 네. 그렇죠. 자 그걸 맞추면 이게 네. 도운 거예요. 그렇죠. 올라가면 안 되고 울림통을 스쳐서 지나가게끔. 그렇죠. 자, 그러면 네. 그다음에 한 손을 더 쌓으면 레가 돼요. 어. 어, 근데 이제 활이 자꾸 올라가게
0: 아,
1: 되죠.
0: 네네네.
1: 어, 요거를 오케이. 울림통을 스쳐 지나간다는 느낌. 그러니까 좀 활을 좀 생각보다 많이 내려서 쓰셔야 돼요. 그렇죠. 안 줄이기 때문에 각도가
0: 네.
1: 일자가 아니라 살짝 뒤로 가야지 소리가 더 잘 나요. 그렇죠. 맞아.
0: 오!
1: 자, 그러면 여기서 그 다음 음은 미죠.
0: 네.
1: 자, 미는 세 손을 대시는 거예요.
0: Three fingers for E.
1: 그렇죠. 좀 더 눌러야 되는 거고 그 다음 여기서 파인데
0: 네.
1: 미하고 파는 반음이니까 이 상태에서 잡은 미 상태에서 더 누르시는 거예요.
0: Oh, because this is half a note, you're not going to add a finger. You're going to just press, pull a little bit stronger.
1: 그래서 여기서 그렇죠, 그렇죠. 도레미파
0: 네.
1: 한번 해볼까요?
0: 오케이. Let's try your Doremifa, guys, by Iris. Let's go.
1: 그렇죠, 그렇죠.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
0: 네.
1: 그렇죠. 맞아요.
0: 감사합니다, 선생님. Thank you so much. 저는 너무 만족합니다, 오늘. 아, 이거 어떻게 그럼 이제
1: 아, 네.
0: 네, 받아주시면 제가 너무 무서워서요. Thank you very much. 감사합니다. 역시 쉬운 건 하나도 없네요. Nothing is easy in this world. Thank you so much for giving us an example. 어, 의자 끄는 소리가 난다고 댓글에서 아이리스는 it sounds like a chair. Yes. Thank you. Well, guys, you try it yourself. 저희 청취자분들도 꼭 한번 해보시고 제가 못하는 게 아니었다는 걸 느껴보셨으면 좋겠네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또 제가 해금이 내는 소리에 대해서 또 다른 질문도 드리고 싶은데요. 어, 약간 저희가 듣기에는 조금 날카롭다, 약간 이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1: 네.
0: 어, 또 부드러운 소리? 저희가 흔히 아는 좀 그런 잔잔한 소리도 해금이 낼 수 있나요?
1: 어, 네, 맞아요. 그러니까 좀 이게 활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0: 네.
1: 예를 들면 좀 앙칼진 소리를 내려면 요런 소리가 날 수도 있고
0: 네.
1: 좀 부드러운 소리를 내보자면

0: 네, 이런 느낌으로도 연주가 되는 거예요.
1: 이거는 네. 왼손과 오른손 둘 다 이제
0: 그렇죠. 이제 왼손은 거의 네. 음정하고 관련이 있고 오른손의 느낌으로 네. 약간 장르에 따라서 좀 화를 경쾌하게 쓰기도 하고 좀 부드러운 느낌으로 네. 쓰기도 하죠.
1: Okay, so if you want a more kind of snarky sound, you can. That was the first sound example that she gave us, and on the more calmer sound, it was the second sound example. And she says that the left hand only is important for the melody or the notes that you're making, but the right hand is that what makes the difference in the textures. So it can go from sharp noises to kind of more softer and calm sounds as well. It is time to refresh our ears and forget about Iris's skills and be blessed with your talent once again. 제가 낸 소리는 잠시 넣어두고 잊어버리고 이제 다시 연주해 주실 사운드로 다시 저희 귀 정화를 한번 해볼 텐데요. 어떤 곡 혹시 준비해 주셨나요?
0: 밤하늘 별처럼이라는 제목의 네. 연주곡이고요. 이건 제가 작곡을 했어요. 네. 그래서 밤하늘을 보면서 이제 별이 떠 있는 네. 것을 보면서 좀 희망을 가지셔야 하는 분들, 가지셨으면 좋겠는 그런 분들에게 좀 위로가 됐으면 하는 느낌으로 작곡을 해봤습니다.
1: Okay, 그럼 준비해 주시면 제가 곡 설명 한번 해볼게요. So the next song that she is going to perform for us is actually an original piece that she wrote. It's called 밤하늘 별처럼, like the stars in the night sky. And she said that she wrote this song thinking about all the people that need hope, all the people that need more strength. Just like, you know, when you're looking at the night sky and you see stars just shining above. And this song is actually with a backing track as well, so it's going to be another charm than the arirang we listened to before. So I'm gonna get my headphones ready as well so I can listen to the whole experience. Would you be ready? 준비되셨을까요? Alrighty guys, this is 밤하늘 별처럼 by 신날새.

0: Oh my gosh, that was so different from the arirang we heard, and it was so soft and emotional. 와, 저희가 아까 들은 아리랑이랑은 또 너무 다른 매력이었는데요. 와, let's see what our listeners are saying. 청취자분들 반응이 엄청나요, 지금. 너무 아름답다는 얘기는 당연히 나오고 있고요. Perfect to listen to at night while watching the stars. 곡 제목처럼 밤에. 별을 보면서 듣기에 완벽한 노래인 것 같다. 너무 와우, it's a lovely piece, a lovely ballad. 정말 아름다운 목소리처럼 들린다. 브라보밖에는 할 말이 없다. 편해지는 느낌이네요. I'm starting to feel comfortable. 뭔가 우는 것 같은 소리도 들린다고 하는 거.
1: 맞아요.
0: 특히 마지막에 약간 이제
1: 이렇게 끌어올리고,
0: 네.
1: 네네,
0: Yeah, we
1: 맞아요.
0: can really hear the emotions in the song. Wow, thank you so much. 와, 오늘 너무 멋있는 연주 두 번이나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저희 이제 거의 마무리할 시간이 되어서요. 마무리 질문 몇 가지 드릴 텐데요. 일단 아직도 국악이 조금 어렵고 낯설다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연주자님은 생각하시나요?
1: 요즘은 그래도 이제 케이팝이 워낙 이제 대세가 되면서 그 안에 우리 국악적인 요소들을 집어넣는 시도가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예전에 비해서. 그런 것으로 우리 국악이라는 것을 좀 젊은 세대들이 이렇게 빠르게 좀 쉽게 접할 수 있는 좋은 세대인 것 같아요. 근데 아직은 전통 음악, 그러니까 정말 그 정도를 걸어온 그런 음악에 대해서는 아직은 고정관념이 있으신 거, 편견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국악은 느리기만 하다, 재미가 없다, 이제 그런 슬프기만 하다, 이런 정서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국악은 흥이 먼저고, 네, 그 슬픔까지도 흥으로까지 승화시킬 수 있는 네, 좋은 정서를 가진 우리나라 국악이기 때문에 신나게 즐겨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더 큽니다.
0: 또 저희가 찾아보는 만큼, 알고 있는 만큼 보이기
1: 맞아요.
0: 나름이니까요. Yeah, she says that because K-pop is such a big thing nowadays, there are so many people that are incorporating 국악 sounds, traditional sounds into K-pop or more of the modern music. But still, if we're thinking about the traditional Korean music, people may find it a little intimidating. There is a stereotype as well that 국악 music is always sad, emotional, and a little too deep. But she says that, you know, there's so much more happy music as well. We say we have 흥, we have the energy, we have the hype inside of us, inside the Korean blood. So she wishes that everybody would be able to listen to more of the bright sides of 국악 music, Korean traditional music as well. Is that why you also try new challenges by playing OST soundtracks or, you know, playing more modern music as well to help the newer generation get more familiar with 국악 music? 그래서인지 전통 음악뿐만 아니라 OST나 팝처럼 좀 익숙한

0: 음악도 연주하시잖아요.
1: 네. 이제 해금이라는 악기가 이런 음악에도 어울릴까라는 의문에서도 시작이 됐지만 여러분들이 해금을 좀 가깝게 느끼셨으면 좋겠다. 해금의 음색이 먼저 들리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만한 너무나도 유명한 곡들을
0: 네.
1: 해금으로 해보면 어떨까?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앨범을 만들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음반을 굉장히 좋아해 주셨고, 그게 좀 저의 의도가 또잘 전달이 된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0: 네.
1: 아, 해금이란 악기가 이렇게 또 매력적일 수 있구나. 해금의 매력은 이렇게 음을 끌어올리고 흘려내리고 이런 것들도 굉장히 다른 음악과 잘 어울리는구나. 이런 걸 많이 느껴주셔서, 네, 좋습니다. 저는, 네. 그래서 그런 서양 음악적인 요소들도 같이 이제 접목을 시켜서 해금으로도 이런 음악을 할수 있어요를 보여드리고
0: 네.
1: 싶었던 것 같아요. 네.
0: 엔지니어님 음반으로 저희가 다 시작을 하면 되겠네요. Yeah, so she really wished that it would be an easier way to start listening to the sound of haegeum through more familiar songs that we all know nowadays. And she made an album based on that theme, and it got a lot of love. So she's just hoping that it would be a good first step to a lot of listeners out there that are unfamiliar with the whole concept of 국악 music, especially haegeum in general. So she wishes that you guys can, check it out and fall in love with 국악 music and specifically, haegeum sounds. It is time to say goodbye, so I want to ask the last question of today. What is your goal as a haegeum performer, haegeum artist in the future? 마지막 질문 드릴 텐데요. 앞으로 haegeum 연주자로서의 목표나 이제 이루고자 하는 소망들 좀 여쭤보고 싶어요.
1: 해금을 정말 우리나라에 피아노만큼 보급화시키는
0: 네.
1: 꿈이 있는데, 해금 배워야지 당연히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올 수 있게끔 이제 제가 해금을 더 여러분께 가까이 네, 들려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았으면 좋겠고요. 이제 아이리스님도 저와 같이 이렇게 가깝게 앉아서 배워보시기도 하셨지만, 제가 또 이렇게 해금 연주법을 또 이렇게 쉽게
0: 네.
1: 네,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나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또 해금 연주를, 저의 해금 연주를 듣고 마음이 좀 편안해지시고
0: 네.
1: 위로가 되셨으면 합니다.
0: 아, 정말 그런 하루였던 것 같아요. 아까 댓글에도 잠시나마 나의 고통을 다 잊을 수 있는
1: 네,
0: 시간이었다
1: 감사해요.
0: 하셨거든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정말 너무
1: 네,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She really wishes that haegeum would be so much more familiarized in Korea, just like piano. You would just say, yeah, of course you have to learn haegeum. Just like, of course you have to learn piano, and she's gonna try her best. And she also wishes that through the music that she creates, people will be able to fall in love with the merits of haegeum. So thank you so much for listening, guys, for another episode. She also wishes that you guys will find peace and healing through the music that she performs as a performer in the future. The last song for today is Goodbye to Romance by our guest Shin Narse and With All My Heart. This has been Heart Attack, made by producer Jung Hae-won, engineer An Jae-sun, and Lee Young-un, writers Kim Hae-rim and Yoo Ga-ryung, and I've been your DJ, Pretty Little Iris, and we've been joined by haegeum player Shin Narse in the studio. 감사합니다.

0: Wow. So you originally performed under the name Glue. Then you rebranded as Pluha. So what side of the band did you want this new name to represent? 과거 Glue라는 팀명으로 활동을 하시다가 Pluha로 팀명을 정비하셨잖아요. 이 이름을 통해서 우리 밴드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싶으셨는지 궁금해요.
1: 제가 할까요?
0: 해주시죠.
1: 일단 네. 글루라는 밴드는 저희가 초창기에 활동을 했던 팀명이었고 이제 열심히 또 활동을 하다 보니 또 회사를 이렇게 만나게 되었는데 이제 회사와의 계약을 하고 이제 팀명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함께 나눴어요. 그래서 하다가 이제 블루아라는 이름을 하게 되었는데
0: So in the beginning they worked as Glue, but they made a really good company and they were going through a meeting thinking about what name to use later on and one of the ideas was Pluha.
1: 네, 근데 이제 저희가 블루아라는 뜻은 청춘으로 이제 될 화자를 써서 청춘으로 되겠다. 저희가 청춘화시키겠다. 이런 포부를 가지고 만든 팀명입니다.
0: 너무 멋진 의미인데요. 그 색깔을 저를 떠올리긴 했는데 청춘의 네, 색깔 같기도 하고
1: 그렇습니다.
0: 의미도 청춘이고. Alright, so Pluha actually means to become youth. 돼, you know, to become is what it means in Korean. And that means they want to become the youth. What a meaning, right? Alright, well, we have another question actually from SYZZXN. What first inspired you to start making music? 컬처크런치 계정으로 SYZZXN님께서 음악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한 분씩 말씀해 주시겠어요?
2: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네. 친구가 이제 제가 있는 걸 보고 네. 같이 밴드 해보자고 베이스 한번 쳐볼래? 해가지고 치게 됐다가
0: So in the beginning, Kwang-ho was in middle school, third grade. One of his friends saw him and said, Let's start a band. Why don't you start playing the bass guitar?
2: 그래서 이제 원래 기타 치기로 했던 친구가 부모님의 반대로 못하게 됐고 네. 그래서 제가 기타를 하게 됐습니다.
0: Oh, okay. It
2: 그 뒤로
0: 네, 말씀하세요.
2: 그 뒤로 이제 쭉 기타 치고 있죠.
0: Okay, it sounds like destiny, 운명처럼 뭔가 들리는데. So, Kwang-ho, he was going to play the bass guitar, but the other friend who was playing the guitar, his parents didn't want him to play it anymore. So that's how he became the guitarist of the band. What a fate, right? All right, what about you, Hyo-chan?
3: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되게 오래 다녔었는데 네. 교회에 드럼 치시는 분이 네. 팔다리도 귀시고 몸도 좋으시고 너무 멋있게 치셔가지고 저도 드럼을 꼭 한번 쳐봐야겠다.
0: 네.
3: 그래서 그렇게 드럼으로 음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0: 그렇구나. So Hyo-chan, he went to church for a long time since he was young. And in the church, there was a band drummer.

0: guy. He's just doing music that he likes, enjoys with the people he likes. But listening to this makes him feel really grateful, and he wants to show better music moving forward. All right. Moving on then. Is there anything you'd like to say to the fans who love and support Pluha's music? Pluha의 음악을 사랑해 주시는 팬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세요? 은재님 혹은 효찬님?
1: 네. 이렇게 방금 편지에서 메시지에서 저희가 삶의 위로가 되고 활력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도 똑같이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원동력이 팬분들의 응원과 이런 관심과 또 저런 글들이 저희의 너무 가슴속 깊이 원동력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또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0: 네, so Hyo-chan said, this is a huge motivation, the love and support from his fans, so it can keep the band going. Thanks to this support and love. And he would like to say thank you very much to the fan and all the fans out there as well. 은재님 혹시 하신 말씀 있으실까요?
2: 네. 일단은 밴드 공연을 이제 하면서 느꼈던 거는 이게 제가 휴식기를 또 가졌던 적도 있고 따로 다른 활동도 해본 적이 있어서 가지고 느끼는 건데, 되게 이게 한 분 한 분의 응원이라든지 저희를 보러 와주시는 이 발걸음들이 어떻게 보면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네. 되게 감사하다는 말이 어떻게 보면 정말 진심으로 좀 느껴지는 공연을 많이 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고 좋은 곡 만들어서 네. 많은 분들 아까처럼 저런 위로를 저희가 드릴 수 있도록 네. 정말 열심히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0: Alright, very sweet. So he said he did take a break from the band before as well, but whenever he returns to the stage and performs and hears fans say, oh, we've been healed, consoled through your music, he feels like he has to meet them again through better music moving forward. And it really is a motivation for him as well in doing music. Great. Now moving on then. Next is a song with a powerful sound that really hits emotionally. It's Rise. 이번에는 듣는 것만으로도 가슴을 뜨겁게 울리는 강렬한 사운드죠. Rise입니다.

0: Well, Rise is about the energy of rising again, but in a way, it feels like a story only someone who has hit rock bottom can really tell. So when was the deepest slump that each of you, I guess, experienced? 라이즈는 도약의 에너지를 노래하지만 역설적으로 깊은 바닥을 경험해본 사람만 할 수 있는 이야기 같거든요. 그래서 세 분의 기억 속 가장 깊은 슬럼프의 순간은 언젠가요?
1: 저 이제 제일 깊은 건 아니고
0: 네.
1: 올해가 조금 슬럼프지 않았나.
0: 아, 그런가요?
1: 네.
0: This year for 광호, why? 왜죠?
1: 뭔가 이제 뭔가 새로운 좋은 곡을 쓰고 싶은데
0: 네.
1: 이제 밴드 초반에는 초심자의 행운이라고 그냥 새로 쓰면 다 새 거고 더 네. 좋게 들렸는데 이제는 또 새로운 거 찾고 좋은 곡 찾고 하다 보니 또 어렵더라. 그런 생각이 많아졌어요.
0: So Kwang-ho said, in the beginning, he had the beginner's luck. Whatever he writes, it was quite successful and good. But now that he wants to write more, better music moving forward, it's a little harder to really think of creative ways to come up with good music, whatnot. But I really think that means they have grown a lot. 그만큼 또 성장을 했다는 의미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All right. Well, when the pain of creating or practicing reaches its limit, what do you do then?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창작이나 연습의 고통이 그게 달할 때 어떤 행동을 하세요? 창작의 고통 느낄
1: 이제
0: 때.
1: 그러면 이제 춤을 추거나.
0: 그래요? 반전이네요.
2: 작업실에서 어떤 춤을 추나요?
0: 어떤 춤을 추시죠? What dance do you dance?
1: 재작년이었나 이제 홈 스윗 홈. 빅뱅분에
0: 네.
1: 그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0: 아, 네.
1: 그거를 이제 작업실에서 혼자 쳐보고
0: 네.
1: 요즘은 이제 힙합 노래 듣고 여러 노래를 좀 듣습니다.
3: 여러 노래를 듣고 있습니다.
0: 오, okay. So 광호 dances actually. He was into Home Sweet Home by Big Bang and he was really into it and was dancing that to relieve his stress. Are you good at dancing? 춤 실력이 좋으신 편인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1: 전혀 안 좋고.
0: 아 그래요? 멤버분들 보신 적 있을까요?
2: 아, 한 번도 없습니다.
0: 아, 없나요?
2: 네, 없습니다.
1: 그만큼 틀을 깨는 걸 해보자입니다. 틀을 깨보자.
0: 네. Okay, so break the frame is what he is thinking. Is saying. Well, what about the other members then? 다른 분들은 어떤 행동하세요?
4: 슬럼프가 깊게 왔을 때
0: 네.
4: 저는 어려움이 있을 때 전 춤은 아니고
0: 네.
4: 저는 오히려 한번 내려놔서
0: 네.
4: 한 발짝 물러나서 지켜보는 것 같아요.
0: 그 상황을요?
4: 네네.
0: 네.
4: 이게 너무 빠져있으면 제가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0: 네.
4: 한 발짝 쉬면서 물러나서 보는 것 같습니다.
0: 그게 가능하다는 게 너무 놀라운데요? 대단하신 것 같아요.
4: 열심히 이제 하려고 이제 노력을.
0: 와우. So in the case of Hyo-chan, when he is in a deep slump, he tries to sort of step away from that situation and stay cool and watch it from an objective sort of perspective to cool himself down. It's amazing. What about you, 은재? 은재님은요?
2: 아직 엄청 제가 이게 안 될 정도로 운 적은 없었던 것 같아서 이제 올 때까지 더 열심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더 바빠보고 더 빠져보고 사실 이제 저보다 악기를 다루는 친구들이라서
0: 네.
2: 좀 더 예민할 것 같기는 해요. 어쨌든 이 소리를 들으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연습이랑 어떤 발전하는 그 창작을 하는 걸 알고 있어서 그 힘듦을 알기 때문에 저보다는 좀 더 친구들이 힘들긴 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0: Well, I think you have a strong mentality, 은재. So 은재 said his other members who play the instruments could be a little more sensitive, but he said he hasn't faced any deep slump yet, but he should try harder moving forward to maybe perhaps experience that moving forward.
5: 굉장히 멘탈이 강하신 것 같아요. 안정형이시다. 라고 결론
2: 네.
5: 내리겠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All right. Moving on now. This next song is packed with explosive energy. It's Hey Girl.
5: 이번에는 폭발적인 에너지를 담은 곡이죠. Hey Girl입니다.

0: right, so Soy underscore zero is saying, when you wrote Hey Girl, where did the inspiration come from? You want to hear the behind story of the lyrics. Soy underscore 영님께서 Hey Girl을 쓸 때 어디서 영감을 얻었는지 가사 비하인드가 궁금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알려주시겠어요?
1: 아, 이게 사실 비하인드가 있습니다. 있는데 광호가 또 말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네. 말씀드리면 Hey Girl하고 미스테리가 아니고 네. 미스터 리거든요. 이강호라서 그 본인을 부르는 거거든요.
0: 오.
1: 그래서 이제 그걸 네. 한번 설명해 주세요.
0: 뭐죠? 그러니까 so hey girl, not mystery, but it's Mr. Lee for 이강호, your last name. Tell us about it.
2: 이제 청춘을 네. 버스에 비유했고 그 청춘이 이제 정류장에서 멀어지려고 하니까 네. 제가 그 정류장을 달려가는 거고 네. hey girl은 이제 그냥 정류장에 기다리는 사람한테 그 버스 좀 잡아달라고 하는 거고.
0: 아, 네.
1: 좀 어려워요.
2: 그래서 그 네. 버스를 탔는데 네. 그 운전 기사는 알고 보니 나였다. 오. 그래서 청춘의 운전 기사는 나니까 지나가든 타고 있든 아직 오지 않았든 다 내가 이제 운전한다. 와. 파이팅 하자.
0: 저 소름 돋았어요. 와,
1: 그런
0: wow.
1: 의미입니다.
0: Oh my gosh. So let me explain this to you quickly, Cruncher. So 광호 wrote the lyrics, and Hey Girl is actually talking about this person, any person who's in a bus stop. Now, the bus symbolizes the youth that's going away from you, and 광호, he wants to catch the bus, but because he's too far from it, he's asking someone, Hey Girl, whatnot, in the stop, to catch it for him, and he goes into the bus, but he realizes the driver is himself. So he has the control over the youth that he goes through. Wow, that is amazing. Oh, 진짜 감탄을.
1: 그래서 네. 이 곡이 자칫 들으면 네. 사랑 얘기로 들으실 수
0: 그러게요.
1: 있는데 이제 가사를 잘 보면 동료가 되어달라라는 아, 가사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더 청춘이라든지 그쪽에 이제 말을 거는 입장이라서 잘 보시면은 이제 사랑이 아닌 아~ 사랑도 뭐 포함이 될 수 있지만 네. 어떻게 보면 청춘이 좀 더 맞다.
3: 굉장히 철학적인 곡.
0: 그러니까요.
3: 볼 수 있는.
0: Wow, it's very philosophical. And at first, it could seem like a love song, Hey Girl. But if you look deep inside, it's actually about youth and asking you to become a friend of you. Whatnot. Wow, I love that song even more after listening to that story. 가사 듣고 나니까 더 좋아지네요, 이 곡이. All right, moving on. Now, Azrael Zhang is saying, do you have any routines or superstitions before a performance? 아즈라엘 짱 언더바님께서 공연 전에 꼭 하는 루틴이나 징크스 있나요? 물어보셨어요.
1: 빠르게 말씀드리면 저는 일단 가볍게 뭘 먹어야 되고
0: 네.
1: 공복에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네. 어쨌든 저는 좀 이렇게 소리를 앞으로 좀 내는 편이라서 네. 좀 힘을 많이 주는 편이라서 공복보다는 또 너무 배부르지 않게 적당량을 먹고 물을 많이 먹습니다.
0: Oh, okay. 네. So 은재, because he's like the powerful vocal style, he has to eat something but very lightly and he drinks a lot of water for a stage or a performance. Well, you know what? I would like to ask for your second live performance now. 이쯤에서 두 번째 라이브 그럼 청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곡 준비해 주셨죠?
4: 두 번째 곡은 이번에 저희가 곧 발매를 하게 될 When You're Lonely라는 곡을 준비해 봤습니다.
0: Yay! What a privilege! Now we'll be listening to When You're Lonely, which they are preparing to release very, very soon. So do stay tuned. We'll be back after our program participation guide. Got questions for our guests? Send them in right now. Tune In Time is where your questions get answered. From real stories to full-on fan moments, we want to hear what you want to ask. Drop your message on the Culture Crunch board on the Arirang website, email culturecruncharirang@gmail.com, or DM us on Instagram @culturecrunch_arirang. We'll pass your questions straight to our guests. This is your shot. Don't miss it. And with that, let's keep crunching. And we're back. This is Tune In Time, and we are joined by the three-member band, Pluha, who sings about youth and hope. Now, the second live performance, they will be singing When You're Lonely. Actually, this is a song that will be released very, very soon moving forward. And it's a privilege for us to listen to it live on Culture Crunch like this. Well, let's enjoy it together. Take it away.

0: so much for that second live performance. I'm so privileged to be watching this live right now in the studio. 이렇게 오전부터 블루와 노래 들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네요.
1: 감사합니다.
0: Our crunchers are really happy too, it seems like. Let me read a few comments. 댓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 MC is saying, 블루와 덕분에 늘 위로와 행복을 받고 있어요. 항상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much. They are receiving comfort and happiness always. Thank you, always. Emma is saying, I love how every instrument has its own moment. 각 악기가 각자만의 그 순간들이 있어서 너무 좋다라고도 얘기를 wow. 해주셨고요. 네.
1: Thank you.
0: Thank you. Trey Ben is saying, Korean indie bands never disappoint. 한국 인디 밴드는 절대 실망시키지 않는다라고 해주셨어요.
1: Wow. 너무 좋은 말이다.
0: Yeah.
1: 감사합니다.
0: It's a great compliment. Thank you. Henry Vinnell is saying the balance between every instrument is perfect. 이 악기들 간의 균형이 너무 완벽하다라고 해주셨고요. Ava Blue is saying I hope they release more music soon. 더 많은 신곡 빨리 발매해 주세요. 기대됩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Thank you so much once again, guys. Woo! All right, now moving on. Oh, we have one more comment, actually. R5N is saying, 오늘 완전 블루와 노래 듣기 좋은 날씨예요.
1: Oh.
0: Today's a perfect weather for listening to Blue-a songs. All right, moving on then. Sona2a_D says, when was the moment you thought, I'm so glad I became part of Blue-a? Sona2a_D님께서 가장 블루와 하길 잘했다 하는 순간이 언젠가요? 물어보셨어요. 언젠가요?
2: 가장 블루화를 하기 잘했다 하는 순간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공연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0: 네.
2: 라이브 공연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0: 네.
2: 그때 멤버들의 신나있는 뒷모습이랑 이제 되게 행복해하시는 관객분들 표정을 보면 그때가 가장 행복하고 블루화하기를 잘했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0: So for Hyo-chan, as the drummer, because he's able to see the two members in front of him enjoy live performances and also the faces of the audience, he thinks, oh, I'm so glad that I'm part of Blue-a after seeing them all enjoy, have fun, and seem happy on stage. What about the other two? Kwang-woo?
3: 저는 이제 코로나19 때 기타를 안 하려고 했는데 아, 지금 이렇게 이 순간에 지금 블루-a 음악을 하고 있다는 게 사실 가장 잘한 것 같아요.
0: So during COVID-19 pandemic, he thought, how can we possibly do music? But he didn't give up and kept doing it. And he's thankful that he has continued because it feels really surreal to be doing music with Blue-a today. All right, and last but not least,

0: 쓴지?
1: 저는 또 가끔씩 왠지 또 울적한 기분일 때 있잖아요.
0: 네.
1: 그럴 때 이제 저희가 일정이 또 공연 준비를 하기 위해서 합주를 할 때, 연습을 할 때 사실 그 합주실에서도 저희는 에너지가 나오는 편이라서 그때 좀 아 뭔가 그 안에서도 확실히 호흡을 맞추고 뭔가 이렇게 하는 이게 너무 행복하다. 블루아를 하기 잘했다라는 네. 그때 좀 느끼는 것 같고.
0: 네네. So first of all, 은재 feels really happy and glad that he's part of 블루아 when they practice together in the practice room, especially when he feels a little down and depressed when he goes to practice with the other members. He feels energized through that. 네.
1: 아 그리고 이제 효찬이가 말씀을 했던 걸 기억을 하니까 저는 또 그 가운데 있잖아요.
0: 네.
1: 앞에는 팬분들 계시고 또 뒤에는 효찬이가 또 있으니까 그 사이에서의 느껴지는 이 기운들이 어떻게 보면 무대에서 좀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0: 네.
1: 그런 거 할 때 좀 이 쾌감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네. 좀 올라오면서 아 블루아 공연으로 계속 더 하고 싶다 이런 네. 마음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0: 너무 든든할 것 같아요. 뒤에는 효찬이,
1: 맞아요.
0: 앞에는 관객분들.
1: 네, 든든합니다.
0: Alright, so 은재 said also when he's on stage, because he has 효찬 behind him and the audience's fans in front of him, being in the middle, he feels the energy all together, and that gives him that feeling of joy, and he feels happy to be 블루아. Alright, well, moving on. We have Zero ICZ Terry asking, 평소 멤버들끼리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What do you say the most to yourselves amongst the members?
1: 가장 많이 하는 말?
0: 네.
1: 요즘에는
0: 네.
1: 조금 장난스럽게 했는데 롤 할래? 게임 할래? 아, 제가 물론 네. 굉장히 열심히 음악을 하고 있고
0: 아, 그럼요.
1: 하지만
0: 네.
1: 다 하고
0: 네.
1: 이제 마무리 시간에 잠깐 하는 그거 할 때 이제 타이밍이 맞아야 같이 하기 때문에
0: 그쵸.
1: 저는 이렇게
0: 은재 said these days the thing that he says the most is do you want to play LOL? League of Legends. Of course, after all their practice doing music, when they have time together, they will play a little bit of League of Legends or LOL together. All right.
2: 롤 할래가 맞는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다들 동의하시나요?
3: 많은 게 생각이 안 나는 것 같아요.
0: 와 똑같이 다 롤 할래.
1: 요즘에 좀 빠져 있어가지고.
0: 아 그렇구나.
1: 네, 그렇습니다.
0: They're into it these days, so they agree that that's the thing that they say the most to each other these days. All right, well moving on then. The same person is asking, any plans for a fan meeting or busking? 똑같이 소노투아님께서 팬 미팅이나 버스킹 계획 없으신가요? 하셨는데요. 있으세요? 없으세요?
1: 제가 말할까요?
0: 네.
2: 광호가 한번.
0: 네. 광호님이 알려주시겠어요?
3: 아, 제가 기억력이 안 좋아서.
2: 우리 8월.
3: 8월 언제였지?
2: 8월 20일에 단독 공연이 또 예정이 돼 있고요.
0: 오 예. 네.
2: 10월달이나 12월달에도 또 단독 공연을 하나 더 예정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때 또 팬분들을 많이 만나뵐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버스킹도 원래
0: So first of all, on the 20th of August, they have a band solo concert coming up. And as for busking, 네.
2: 버스킹도 원래 저희가 매년 그리고 자주 하는 편이었는데
0: 네.
2: 올해는 또 유독 버스킹을 안 하게 되어서 그 부분을 되게 아쉽게 생각하고 있어서 내년에는 꼭 버스킹을 또 한번 해보도록 올 가을이나.
0: 네, 아쉽긴 하지만 내년을 그러면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아, 그리고
0: 네네네.
1: 추가적으로 저희가 항상 홍대에서 하거든요.
0: 네.
1: 근데 거기서 아직 공지는 올라가지 않았지만 또 어떠한 그런 장이 하나 만들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버스킹은 아닌데 이제 홍대에서 야외에서 하는 공연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서 픽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0: 네.
1: 곧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와, 그럼 잘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1: 맞습니다.
0: Alright, so they also have not a busking, but a outdoor performance planned in Hongik University, Hongdae area. So do wait for that until their notice comes announced. Alright, we'll have to wrap up right there.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는데 여러분 어떠셨어요 오늘? 벌써 한 시간이 훅 지나갔습니다.
3: 엄청 떨렸는데.
0: 네.
3: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0: 재밌었습니다. 네. 너무 즐거웠어요. 말씀 잘해주셔가지고
3: 그리고 이 뭐랄까 이 방송 이 분들 보는 것도 신기했습니다.
0: 아, 그런가요? 제작진 분들? 아, 네.
1: 오랜만에 네. 또 아리랑을 오게 돼가지고 아, 네. 한 2년 만에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또 많은 활동을 했지만 또 안 그래도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0: 아, 오케이. Well, thank you so much for coming in. 짧게 한마디.